외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랬으니 이 말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? 나 하니 이 말들은 신이 대답하기를